0: You are listening to 16 kleine noise etüden, 16 small noise exercises by Stefan Beck, brought to you by Radiator X from Radio X. For more info on this show, please go to www.gunst.info/radiator and or www.radiox.de as well as to radia.fm.
1: The art of sound, the Ciao, Sinida. Samida.
2: Recording?
1: Yep, no consori. Amaro. Recording. Yanguk e hago miguk e radio e sa. Yanjuheo.
2: Really?
1: 네.
2: Wow! Wow. Wow. Yeah. 이거 뭐야? 영국이랑 미국의 라디오에 이게 나온대. 아! 이거 뭐야?
3: 야, 영국이야!
2: 야, 영국이야! 와! 나 영국 제일 좋아하는 나라인데. I like 영국 very much.
4: I like house.
1: Good.
4: 시상시!
2: 오, 굿! 와우!
5: 이거 우리가
6: 우리가
5: 이거 말한 거
6: 라디오에 나온대.
4: 영국이야.